0: 엄마 했다 이렇게 갔다. 어.
1: 하나 더 번 해마 더 먹을래.
0: 나 그럼 또 봐요.
1: 하. 한가에 해 무슨 저런 낭노 뭐 언커나니. 대.
0: 아, 딱래 어 부슈 저라 고래 저라 노티크레니 희원숙마니. 아버 안 바라탕어 양어세용사 탕이 응양탕가. 그 나이가 나타보 October 미부 시간으로 어떻게래만.
1: 대. 아버노 카리 데 로맨틱 뮤직 비디오로 파냐다똥.
0: 동고.
1: 동고. 아건 게 부스칸이 샬로.
0: 어 타이싱어 누숭만이 전 꼭버럭 안 꼭버럭 르잡만이 비싱어 아니 그나더 버버 인숭만이 안 떼땅 사나 보이던가 한다밀턴이 시작 르잡 땅사 동고 마리 플립니다. 거인이 아버 벨렉 나타고
1: 너 기차 하나를 때.
0: 님 바이 바이 바이 님

사과 아버지 나녀 여구여머니 꽁멍 사과 아버지 나녀 포연이 부마자동 나야 마블라 못하니 꽉꽃장 나무 야식을 봐서 월말 좋고 보고 포연이 부마자동 예전에 봤어 말뜨고 보고 라이를 낳게 돼 말수나 소모 땅을 자라니 삼아 보여니 보면 자동

차가워 사정 꺼냈네 사길래 카티워 기사 문어여 곡탈래 거더마 차워 걸랑대랑쯔 어랑쯔 능벌래 자만해 자바라롬노 어서바바 샬랑나네